사이 걸리 얘가 무토한데 땡가 살다 가 돌고 미생 얘기사에 무글을 왜 격이야 되절하든 왜 야 되절하든 왜 무생 껴도 잡 사베 나왔다 나가라는 원내 그러라고 그러라네 제베이 땡 사이다가 돌고 미생게 뭐지 걸 여고가 세 고노가라고 아리고 비트바이 바이 땡 사이다가 돌고 고노가라 가 무토한데 기구 이게 오네 곧 미생 엥 사이다가 돌고 드니 잠에 답게 아고 든 게메 기시 찰리에 또 든비 젤렌 지답 고괴 이야무네 왜 걸리지니 아자메게 게시 피고 미생 맞게 시비가 고괴 진다 내리고틱 지우한다기 거지나 가 이와 것도 세바게 김에저 곧 미생 곧 곧비 엥갈리엣 아무나도 고 사민요 나보기트 아게 톨 엥글라베투 알레지나 곧 미생 기다버리 답 칼렌지로 게게 제가 고야지 아고 아메저 소비트 게 베트 두티나 터바스 투고 마나지 스트릿 엥게 페투 타브라데 다기게 식스마크 사사마가다 사망 악스북 제가 고 바탕 사이즈 타만 아가 겐게 헤나타 바스 보이나 바베투 타브라니 나탈 리진 그 중간 에예 엠베투 타브라니 응게게체 가베지 아스가 비테가 스타트글 엥기바겐게 엥게 페투 타브라니 이예기 스타이 아메스가 비타야가 아르테투 티테 나타나 바 스투 코말라시 엥 다기가 야타겐게 나타미데 타이